아이 HIV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네 다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다워이네 다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버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다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o 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ga complaint to 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bi. Amuk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그렇지.
1: 파니? 아이 사이다부터 항제로 키게 와루비 비야 디고
2: 하이 와이브니네 아 시행부도 하이브니야 낭수부 사팡니 하이브네 하이 나 꼭두 사나니 유음도구리 니네 하이브네
3: 아이고 하이
2: 마눈 깔려다 미나이노 비세 하이브네 미나이
3: 바이바 뭐 아이 강대바 쟁문 아이네 까마 이네 강대로 아이 강대바 쟁문에 뭐이바 뭐 아이고
2: 하이 하이 낭 하이라로 앙앙도 길래 판매 온다 따로
3: 뭐야
2: 마시
3: 뭐이마모 아이 따체는 강다버니 뭐이마모 뭐이마모 아이 따체는 강다버니 누미당도 엉엉도 붙고 올라고 아이가 똥캐버니 농안두는 미값 토록보다 엉엉도 내염다버니 뭐이마모 호이 빡딱 나라가 호이 티티보다 펑키드라버더니 다가야 장나 티보다 펑다버다 기치란만이 간두나 토크르바 앙앙두부 제히다라 따르키 마퉁치다 아묵 테이루가다 부치부 까다이데노 아이 강대부니 아야 생마 강대부니
2: 아이 앙비 싱우 빵가누네 천하는 나 쿠옹덕이 꼭 돈 파오바 유원만나 파브라 나 들어가 자오르보다 란시기 까마야암시기 마눙다 까마기 마눙다 마빠한다기 소울론 실라가 깡시시바 빠암브라
3: 나데 아도 마이나 더위는 뭐 마모 아이 기제 아이언기
2: 하이 넌 강입에 났더라 땀 튀러버 땀 나라야마나 옷버나 입에다 강방암다더나 이바이게 시에가도 아트마가 핫도그는 시키버 났더라 아이나 아이바 마이바 마 따나라가 아이나 아홈 수바 플로기 까마다 땀 나라이도 바진주나 탐리 하이버자 하이 넌 땀 나라이도 태어나는 거라 태어나는 거라
3: 이마 아이 기자 아이 양기야
2: 하이
3: 민자 이름도 붙더라가 망아 왕가 망아 장롱상바 이마 아이 기자
2: 하이 잘로 양기 까다 하이 하이엠 퍼보기 만웅다냐 하이 독트라버디냐 담나라 아이 탐리버 까도 난구 탐관이 마빠한다기 초자울롱 칠라가
1: 바바디 왁차이트 잡히더라고.
4: Good afternoon, uncle.
2: Good afternoon. 량천로, 량천지.
4: Thanks, uncle.
2: 하이, 농부 가다이도 절우기네. 처음부터 이 왁차이트 걸로인 거울이니.
1: 에보게 사이피 타박 아마니 잡이나루래. 탱도크래.
2: 오, 남아디.
1: 이마락드고 할시보.
2: 락.
1: 아이거디 불락디네. 아보코이롬다 아보토마상한 파티 항우니 에두가 시덕레는 게 하이버니네.
2: 아. 마술락티 능수할락티 아이샤 톡부야다다나 레람민니네 헤이 간디
1: 바바
2: 윤시다 코야 웅기 말았다 아마 딜레 있다비야다바니네 에보케사
4: 앙컬
2: 아이나 제립세
4: 얌 좀 크라바 온톡나 좀 크라바 200% 카레
2: 파레 아이 마이바마 묵도 우네 제르키기
4: 마이바
2: 하이 나마락트리 바우낭 레람묵고
4: 허이 바바
2: 에보게 사
4: 앙컬
2: 나등 범비 호코고
4: 파니 앙컬
1: 에보게 사
4: 간디
1: 아이나 라나이 짜뚜나 노피 마사두 티루이 해베스마디 아이 코이 바바 강은야바 나티고
4: 아이 밥다이다 아이 밥다이 아두부 간디
1: 그이 도로기
4: 마 시기 염자오 시대 핵장악파가 사시 아파 아픈나 바금 이키 바금 예이 해나다 바마디 파우이 해이디
1: 순도우네 마마가이다 라이키다바 이니에가 마마가도 엄마 코야니기 아트마드나 탐나라이 오이드나 헤헤토 에나 아이 코이 바바나 하이
4: 그
1: ज्ञान ताव न तेदा एबो के साहेब

강우 탁다 닝카이리 멍란 가이너리 아이기 농시버 마이렘범 닐버디 데비기 콘젤다 에켄드르 텐수부나 세이랭범 어떤미세의 마타미너리 마탕담북 로크짜리 탱바이즘 비빈찬

0: 아카스바니 인파르기 상하이 채널드 산독자리바 good afternoon ladies 기 더러움 타비 가시기 탐자리바 스튜디오기 모바일 넘버 더럼 타비리부 과기 모품다 아무거나 노릉능 싱자리 아코기 탐자리바 스튜디오기 모바일 넘버 879-880-3293 아무거나 능 싱자리 879-880-3293 탐자리바 모바일 넘버 시드 콜 토비럭트나 동기 코이다 비브 머니프리 필름 세싱 칸비럭 넘버 노릉자리 마탕이 콜로 코자리 헬로
1: Hello, good afternoon, sir.
0: Good afternoon, 다람 녹철이.
1: 자, 이 방에
0: 감사 가야 되요. 그럼 오미타니. 오미타, 나 시스템 나리 아무도 모르는 아이제. 감독 비리게 오미타 시스간.
1: 자,
0: 아이디 눈눈 아이제리다. 야, 나 파이에 눈 아이는 레이브 시수. 거의 본 시상하는 거기 라이완이 하니 거. 아도 그리 세는 다 비대 신가시.
1: 거의 사로 있어 나 얘기 안 되나 뭐 양기 시바히니 너무 풍파방은 보이비 아이제리.
0: 음흠, 아도 목소 이제게 그리 세 다비게니 오미타가 시대.
1: 자, 사이 식당 누가 보면 양분나 다 통이나시 거. 더리 필름기 부스바라니는 색부터 사다 다저기도.
0: 더리 필름기.
1: 네.
0: 아니 아니 더리 필름기 부스바라니는 색바 거기.
1: 분캐리도
0: 보세요. 네. 가이드 미모기 맥도 솔루션 좀 세랑 봐 있으시니까. 아도 오미다 혹시 색깔이 더 비르미노.
1: 자, 이제 더복부디 양양해 보고. 아도 이제
0: ဖုန်းစစ်တောက်ရင်းရဲ့တူတူသဘောစမတ်တောက်ဘရတာပါဟိုမရမ်ဒီဖုန်းသဘောစရိုက်တောက်ဘောဖုန်းစဖန်ဝိုင်တယ်ဟိုဟိုအဒနငါတန်းပထဘူးဟိနငါတန်းကိုက်ထောကဖုန်းစစံကြိုက်တောက်ရပနိစားအဒဖုန်းတုံးတုံးနာသဘောတိတောက်ဘရတဲ့စိတ်တာနာတာနာတောက်ဘဒီရကဒေရာစိတ်တာနာတာနာတောက်ဘဒီတဘောမြအမမတောက်ဘရရေးစားဖန်နီဖန်နီအဒဒီစိတ်တာနာတာနာသဘောစင်ဆလူရှင်းဘီရိုအဒုကဟိုချာကေနုတိုင်းဇောက်ဖန်နီ
1: 갑자기
0: 판디판디 답이요.
1: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0: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0: 이마 닭비요. 아까리 더 비라미노 허직보.
1: 오이 짝 이제 좀 말죽한 게 나가 참 저는 우리 다동 팡팡 그래 내일이 오빠도 나 내동 우리 좀 팡팡 돼 있어 이만 제 싸고는 별래 이봐 니들이 그래 파래 아래는 이상이 세진이 지금 딱한 게 타이네 그런 게 나타롭다
0: 파니 파니 세칸 비오 카람 필름 게세 따비게
1: 레이코는 세기 필름기 이제 그거 설마나 차이된 거 있지 거기 허디턴 인생을 보니까 오늘 징그러도 나무 나무 도시 마라니 또부도 이거
0: 이거는
1: 나
0: 셰프인게
1: 이마 또 다시 그냥 따뜻해 이사이 콘지넨 지주
0: 오호 땀나 답이에 봐
1: 땀나 따봐 나 사이 무 자루를 내 바이렉트리 영 난미 영향 또 지나 진짜 이래 아동 또 다시 그이구마
0: 이거는 셰프인게 연셈범 빌라스니게 콘젤다 비 비젠데 쿠마르 서머나 세링범 디에 노 아이템 파하리나 세랑 바 이세시니 거 호이 이마 이세시 타저르 르게 두가 이마게 확장 두수 누가이 보이 비로 하이나 하이저리 파니 파니 타가저리 콜토 비럭 바 이마 부스 타가저리 이세 코돌 담저리 타미나시
1: 다가서리 다가서리 다가서리

허지붕 포마시다 목보드는 락자리 아리바 마니프리 풀마마디 마담미셔이싱 그돌게 한마들라 굿자리 마이범 마이목이 건절다 당점 꼬라나 세령바 마담미셔이니 에세 그돌담자리 담미나시

구돌견이 수부대로 그쳐리 콘젤 필마시대기 사무라이 랏범 사나돈 설마기 콘젤다 휘드롬 노래 너머리 바하리는 세랑바 필마시 구돌던 저리 담이나시

그들 여러분의 놓고 자리바 이세이어시 사파비 분득이 아람범자문화 대비 건절다 권사바 이보종로 세령바 무디 아리범 샴 샬무나 세랑바 이세

벙덕대나 담바 농시바수 아시앵바 타모이기 말았니 마담세기 아한바다 따비레 하몸 사다난다 생기 콘젤다 나렌드레 닝옴바나 사이랭바 마담세 마탕다목 로쿠체리 Yumnam Ibohan Piki Konjelda Narendra Chingamamna Sairengba Matamishaini Piraroi Nafamda Ayatba Isai Kudol Tamzari Punatamina Si

0: 너희 나팜다 아이엣바 염남 이보한비기 건젤다 나렌드 징한범나 사이랭바 마담시에 마담이나리
1: PM 좌에 अब गरीबों की जाय बन गई है।

0: 이마, 이 사슬 안무나 커강나래. 새 이마, 정글시다 가직 땅장 실로. 아두가 까리까리 집을 내보게 해보도 아무도 영비요. 에코이기 이마세. 공탕 답나 답나 탕도나 정신크리. 앵원도 왕왕가 나이나 인기따오래. 그이놈아디 소이따나 레람도 말이. 아싸. 우찌, 아얌 시네마로 올라마. 우탁시다 찍자 찍자. 굴랑 엄마도 떠오르더나. 사지마사 아마기 마뚱데 잉여리세 이행오 마치 잡아 펑자라바디 에코이 이치리나오 얌나 눈아이러니 하이마 하이마 하이마 사지마 말라에 마자 간나바 이마달란다라래 하이마 하이마 칸나네 가만히떠오냐 사지세 마자기 하간다 마치시나 이마부 하트크레 라오 에코이 이마부 잉우세 사지세 마사부 푸드나 정글 마눙데 센신크레 오 시달라이레 이마기 타와야우드바 학장세 이마 빅라바이 코에부 훈독람라가 까다이데노 낙나 찰리바두보 깝라우드나 레이바나디 까나랄로 에코에 이마기 라만 싱다바야데 자치 에코에 까다이데노 마자치 예우도 아하다 싸우라바 사무 아말라이레 망원다 하이제르시 라오 에코이 마기 마락다사 시라오
1: 까리타오레 휘나오 마사사 나코이나 에이기 이낙타 깝락깝락을 락리바두부 까이도부 야오라바게 하유
0: 사무나 학세 까야하다 짜오리바 낭 묵짜오바 사레이테코
1: 호이니 호이니 아도 나코이 아니나 에이기 낙타 락바부 까리 레이라게 하 눈시 크레다코 비샥 빅리바 앙앙낙다니 아이 칸에 나 코이 쇼이드나 담티라바 아와바 마타람라가니 누가이 키드레다 나 코이다 까리 타우독 토크라바게 하이브도 아이부쇼 아무땅 칸할루 타할루 아잉온다 탐무네
0: 따비로 리저라게 이마나 이 코이부사 아테이나 우로이다바 마펌 아마다 탐비람라가 누밋 코딩기 진작 티바젤리 마나 뿌락라가 이 코이부 비제이 아두부 노마니니디 우식마자 아마따 파워 파바 펑드레 이마도 에코이 로이나 차라 헬라메 아두부 이마나 에코이부 아람바 가우하나바 마타다 세드나 콘비라갈룸나 툼한비
1: 아이슈 마마니 아이슈 이샤라이 마마나 마사부 카야기 마틱 누시바게 하이바도 나코이디 칸키로 아이슈 이샤기 마친작 티바 나피션비바나 이타우 오헤리바니 야레 마칼리 타라 우히나우 마사
0: 마탕기 누밋다디 이마도 마차싱나 자라 헨바도 옹방암 드라마레 간타나 토크레 아이코이 슐랍탁 남 이마부 옹두나 라이람미 캉하우다나 픽라바 사지 마차 아마톡락람미 이마나 마두부 파나바 투민나 호나람미
1: 아두다기 사지 마사도 파레 나트로 나코이 아하우바 자라 아마디 팡레 시나트로 낭나 하이닝리바두보
0: नते नते अदोम न खाली बवा खल दो लाले मखाली जर रखीगे अमुक्तदी तबी खो गए दो बगे
1: तार गे लीरो ने
0: ऐ खोई शुमदु उबदा यहाम न हराउ जरमे नसीदी आहा व मथेल अमदी चाव फंजरनी खनबदा इमागी न सोना

그 돌겐이 수부담을 놓고 짜리 망할 시기 아사다 설명시대기 음안한데기 나이통 건절다 이모차 티암나 사이랭바 무디 게하이치 라제스와리나 사이랑바 이세니 타와이 오이비 낭나 담이나시

망아수바 쿠돌기 아로에베들로 쿠체리 짱시짱 필름시드기 라주농기 콘첼다 라스마니 쿤잠바나 세링바마디 제텐 카이뎀나 세랑바 이세니 담미나시

0: ngai kho ta ki sigi thoram ta bi re hauzi ga mo pung pham se da lo bi re se bir tikendra sit artist association gi lila kangbu na sanaba shumang lila hainong zom yumbal telanga ya hip lila sigi ani shuba aroi basaru
1: ai noi gi na cha adune bo ai gi sida jeep car scooter ya wo na ba ji tha do ga a noi gi pathi kumthi lai khom lai nang ma ga juda na cha adune bo lai yu ya ga dre na ha
2: acha hai re mi ta ro si bo
1: ha lai yu ya ga dre ko de na ma de pa che la pa e ai bu lo bu do ai bu lo bu do ai ma phom ma du de lai ning de ko de na ma de ha re pa Ada sana biji wama daning de, iba iu wapam tentang aja gini, cangcer payuane. Ha, kari haja lalita. Ha, sumdro. Sumdro.
3: Sumdro.
1: ก็จะดีไปคุยบางทีก็จะดีใช่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
2: lepa.
3: Eh,
2: ayah boleh video dah, ayah boleh video dah. Ayah mau pernah tu dia learning dia. Kini nak mari hari apa?
3: Eh,
2: aduh dah, saya nak pergi wang learning dia. Iba ini wapam tengah saja kita, saya jadi pergi wang ni. Ah, nanti ni lalita.
3: Sumi.
2: Ah, sumi.
3: Sumi.
2: Sumbane.
3: Sumi.
2: Sumbane. Ye, aduh ah, kau jangan dulu he. Hey, aku sih show, karena lagi masa nu masih lek ni, nanti tanya ya aku.
3: Eh, hari hari.
2: Tahu.
3: Tanya. Eh, si, ah, aku ini mau lebih cang bana bina, aku ini tahu hebu, kali. 아, 그 다들 회부 타독 번간다더나. 염치다 좀 라자 허러바추.
2: 응.
3: 아, 한딱 라가더리 범모 아노비도. 마도나 이사 삭나. 아코이 몽드다. 마닝 마카 타오나라 제차노.
2: 라이저니
3: 좀 들어.
2: 좀매.
3: 좀바니.
2: 좀매.
3: 좀바니.
2: 좀매.
3: 좀바니.
2: 좀매.
3: 에이.
2: 땅아이. 라리타. 아코이디 샤리엔 가리엔 사드나 마이 샤나드나 레미네도 샤루프디.
3: 아니.
2: 에 포비자 푸르카 사르가 하라 오로 레미네브 파트로. 아, 파트로 라리타.
3: 준비하면 되다. 준비하이도.
2: 아들 얘기 가리 하이.
3: 하자 하자. 준비하이.
2: 아들 얘기 가리 하이.
3: 아무 미 무엇에 카다라 가니.
2: 가리 하르게 배야 뭐 두고.
4: 다른들도 그 노로.
2: 다 가리 하르게 미.
4: 아이고.
3: 아.
2: 나기 아이는 어디 가리 하르게 봐. 난 나도 야는 상클레이 두고.
3: 뭐 토리야 봐. 뭐 토리. 자 뭐 토리.
2: 아.
5: 이마가 바본 걸 아피리 브로.
2: 비마.
5: 아. 이마가 바본 싹싹 하는 미다. 땀나 한 비크로. 나자니 바보네 가르다 틀은게.
3: 가야 비비마. 가르다 틀은게 봐.
5: 응, 가르다 틀은게 봐.
3: 가르다 틀은도 봐.
5: 응.
3: 마이 바봉아. 요. 제 가르다 틀은네. 아, 거기 가르동도래. 가르다 틀은네.
2: 그래.
3: 아이 나도 싶어.
2: 으시디야.
3: 아이 나 거기 가르게 싶어.
2: 에, 비마 눕이 마샤.
5: 바봉.
2: 누파 마샤 군제비나 가르다 틀은미게 도리브라.
4: 이.
2: 나트라가 나기 hukumna thelenga da uribra
5: chakaina na tina ti aina wangang choja khre
2: mi ushi te bachara dra
5: babu ka si dam tileng chan bi o ka tang bo tha bi ramu anna mo sangom semjer ki sangom ka thakichi ima sangom ka thakichi ima
3: ai babu wa sangom thakichi ya sangom thakichi ya chi
2: hm
3: a sangom thakichi hari ya bachi
2: hm
4: Sekarang wanita tak mau ikut. Tahu satu musa.
3: Emak tahu tadi siang apa?
2: Emak tahu. Cepat cepat cepat. Emak bima. Sekarang ni terjebak.
3: Tahu tadi siang apa? Emak tahu.
2: Kau ni, kau kau ni. Hari hari.
3: Kalau tahu tadi tahu ni siapa? Cao tadi tahu ni. Dan terkam mami udah tadi tahu ni jalan.
2: Hey, kari urui tahu ni punya. Mami ni paling buk kari urui tahu ni belum.
3: Kau ni ya?
2: Ha, cuma pergi mampu mah. Nafas aku leh canggih canggih
3: lor. Canggih lor, na.
2: Nafas ni si dah itu lihat tu lebay. Wan tu boh.
3: Kau ni ya?
2: Walau tengah canggih ni.
3: Kau tu cincalam siapa?
2: Hari hari.
3: Hmm. 가리 가리 가리 내게 시디 더 시디야. 아,
2: 하이 라리타.
3: 가이노.
2: 나 레호 라기라.
3: 가리기노.
2: 하이지 사람하게.
3: 가이도 뭐 사람도.
2: 라 어차 실라오네.
3: 하이가 그만 사키노.
2: 하이 마나 우지 떠름이도 내가 호드러.
3: 보이네.
2: 좀나 펴면 막 펴마.
3: 마네.
2: 하고는 장기 장로. 아두디 나더나 아두기 라게 시디 이제 리에트 레이베 이거도 보. 너무 했다 되질 매미.
3: 보이네.
2: 하이 라 어차 실라 어차 실라.
3: 아두기야. 나 광대 가비 코이 봐. 치. 아두기야 가시. 마시다부터 보다 미라무. 이모는 비시간이야 사나다바 야다바 와리 아마 극당 아이 사나라키기 꾸이로야 바시 아우타파타비라마
2: 아이 나니나모기 와리에도 꾸이행가누꺼
3: 아 꾸이로이
2: 꾸이행가누꺼
3: 이제로오야바
2: 아이 이세야 바이글랍니꺼야
3: 사오가노 마시미기 마윤네
2: 담자시다 낙타 운안해라
3: 세이짱 사오래
2: 아이 브라블라우 라브라블라우 라브라블라우
3: 어차 보니 바네도고 마시니 바시보 이제나네 멘타나 와리 인타 사바야다바 어차오로 쇼핑이라바 나 디네 비바
5: 이마 가오시부케 계약시부
3: 아이 너 보라 이바 가오시부르네야 시부 니에 또또또 감자오마니 앙앙앙
5: 이마
3: 까리노
5: 아이 디네야 나산 빠시네네 코이 몽세 좀 타면 막네야 아이디 이마 바봉 나 아디들라가다 보니코 이행세바 마나 또 푸르 비마 팜지 포르 팡남브라 하드나 마나 포르 그드니 비에드네야 윰치데 타마마가 아이디 이마 바봉 거의 좀 되세 들라가다 보니코 이마
3: 비마 낭부네야 코이다 뭐
5: 아두니마 아이네 하저리 바시
3: 아이마
5: 아두니마
3: 아두 아이디네야 야라가 디사 시에드랑가 시시 러브라이브니네 노이부 야라가 디사 시네야
5: 시 엉뚱아 비고 빠붕 따기네 엉뚱아 비고
3: 아이더기
5: 이 뭉실레베 시냐 뿌는 뭐 싱지 아쿠니 로원 뭐 컴질라가네야 아디들 라가덤니마는 뭐 라가덤니마는 뭐
3: 아두니 비마 낭 빵부 야다바니 싱우고 레베 삼바디 뿌는 뭐 싱아 시에 야링거이 컴질라가네야 라나바 따오고
5: 아두니 비마 아이 한저리 바시
3: 아두디 아이수사나 바 따오르게 아두 아, 나는 바봉시유 잡타잡타드는 아이 봉아이레리네.
5: 아, 나 문문손들 레리네 타간시다.
3: 바봉시야는 샤오는 수우래. 아이 자그러게. 아, 능레하우로 아이 자그러게고.
5: 이마. 아, 그러 이마. 아, 나시부.
3: 아, 이마. 가이로리 아이디 까고로리네. 이씨, 가다야되기. 나도 대치 타라메드라. 이마, 아두디 까나도 능능가 라호야 보테미야. 미야 아나 뭐 비제로 게라 프로포가 아니니 시디 가다야 되기 예 부르게 아이삭하게고 에 아도 위비에 만한 예글라이브도 농아이 드레부 세세세세세 라호로세
5: 야리 마나 보기도 부 비크럭게도 보기
3: 세세세세 라호로세
5: 나티 바툰데 사마라 사미나르 부시야야 바
3: 아이 나리 바치니 파샬로로세 라호로세
5: 아시 마 부 비크로다
3: 아나 바 시디 나라 미나 하이야 하지 땅은 보나 디네 헤 아칸 바낭디 야림 가이 깔로우다 바 야다바니네 사우로 사우로 사우로 이비에 마 사우로 사우로 아이살레코
5: 온도 오빠기 이마 아빠분이 누구세다 농도 미엔마한테 와리고 다 샤베해야 다봐 세대 코이 마 아빠무지 안악도 미디 미니 코세다
1: 머리에도 술락드레네 떠오리 보시고 까름도 오시게 이마노 파마라는 바디수 팜마랑 사이타 아이네 파니도 바윤발시
3: 와다르가르파 다나가르 나 다나가르 나 다나가르 나 내가 칼려라버리 다나가르 요토르바타 카이만보
1: 어저 분이데
3: 다다 아이마 마가 카이나르라버니 아이라비아다드르네 세시엘라이브니 다다 아이 아이
1: 아이 나 고마고
3: 아이 다다 우투파르 다나리
1: 알로 알로
3: 나코이바도 아이 돈데 이몽 부부도 와래 타박 크라슈자로 에나 망와다 하이루레
1: 아득까 돌아봐
3: 아득다 마 하리바 이몽 부부 와라가 나 밤사 크로 마 하리바 아마 바들이 따오네네 시야
1: 따오도리 따오도리
3: 아
1: 따오도리
3: 다다 마두다 순나데 아이세 마나네 푸르가 따리니 다다
1: 아
3: 아이슈네 이 밤도 사케라 라고니 아두 이샤니 파기 보암 따디 따기나 촌다 하이잘라이니 다다
1: 야시야시야시야시 아 아이와 하이게 사이와 하이게
2: 노 아야 데 마신 티비 누피노네 바이 마샤
1: 나이코 아이와 하이게
2: 마신 티비 누피노네 바이 마샤
3: 시모 하이잘라이니
2: 하이 나보 나 밤살레네 사크나트로
3: 아이 사니 하려나
2: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니 하려나 아이 사 该管管管管，该弄该弄该弄，哈，该该该叫了，该叫了给吧，哈，阿杜嘛好得不咯，阿杜嘛好得不咯，那我是阿杜这一麦当都不能阿杜麦当了，
3: 大大，
2: 该着，那三路嘛小麦麦当的，
3: 可没来哟，
2: 阿杜可能麦当了，
3: 大大是都没来哟，
2: 也都没来哟，该，
3: 该弄大大道理是不？
2: 耶，
3: 你看那道理还是大大是不？没爱的脸不红的耶，
2: 哎呀呀呀，我大爷的道理，
3: 没爱的脸大大了，你看那道理还是个阿妈大爷的个脸盆呐。哎，我破嘛，没事，打在那破里边找。
2: 我都不理。
3: 大大，没等我老爹都买到了。
2: 咦，
3: 买鸭子脸不红的，没看得到的，还是的，买鸭子脸不红的，不得打打。
2: 哎，我那大爷的呢？
3: 大爷的爹呀！
2: 哎哎哎，我的妈母，杀了杀了杀了杀了杀了杀了杀了！爱国的，我爱国的，
3: 我爱国。爱国，这不打了，不是一下你爸去，没事，补了个胡椒嘛，哎，这去多里呢？
2: 那啥都爸补多里吧？
3: 一半都补了个
2: 啥？啥都爸补多里吧？
3: 补多里呢？
2: 哈哈。亚比拉尼，
3: 哎，都没亚罗多里吧？
2: 那么胖了，不能你那山路爬的呢？那你那冬天比的黑多。
3: 哎，都没罗多里，
2: 都没罗里呢。
3: 阿西，哎，保险给啥呢？
2: 保险东阿的。
3: 阿西，哎呀，没得啦，
2: 你打的哪里？打的哪里？那个，爱国的，爱国吧，爱国去，啊，是真爱国，爱国吧，爱国吧，不都跑过吧？哎呀，不都逃过吧？爱国的，啊，谁的罗大爷？内部那么一点干部扛着不咯？哈，那么那啥，那么累累疼嘞。阿杜哥，回去跑不累呐？你一个人是不？
3: 大大，看不来了，干不大大。
2: 你推人都下
3: 来。看不来了，干不。哎，应该谢谢，哎，应该谢谢，快点让他上过来。
2: 嗯，
3: 大都会给用些，没事的，应该谢谢，吃了么？休息多给。
2: 耶，
3: 看不来了，干不大大。
2: 对呀，对了，
3: 看不来了，干不。
2: 一个人累不？切，哎哇，还给切。安老，来来打。
3: 大大。
2: 木能到，哎，你还有话切？
3: 那
2: 是什么事？为啥都不用那么事？我呢都不爱吧。切，我吃也不爱吃，我吃给你们吃。没事的，给。哎，给这来的吧。那下个那么个菜，你给拿个补了。
6: 耶，啊，我也不厉害是不？
2: 耶，那下个那么个给嘛搬家那个，啊，很差的那累不累脱？伢嘞，我吃的给你给拿个补了，走了。
3: 哎，快点来，还是不？哎，弄下来的给我打打。啊，切。吃肉要你打的，吃肉头先，吃肉头。
2: 咦，哎，你吃肉头掉了嘞？打。
3: 耶，对吧？他可说怎么头他的？
2: 耶，
3: 头。
2: 他怎么可能他个头里面头掉吧？吃肉头。
3: 是打的，给我打的，弄坏呀！把打的弄坏这些的，都他不要该多给了。
2: 啊，是，这的能弄坏的的。是吃肉头。
3: 嗯。
2: 俺我那皮头不给毛打，俺我那皮头。
3: 耶。
2: 俺我个弄坏你，谁个买个打那个用八路零提的呢？那
3: 啥？刚才那个呀，兄弟啊，没我的皮套不的呀，兄弟买的啥来的啦？哎，打理打
2: 理。耶！哎，那他这不的，哎，那伢子伢子的啦，还我下头下头。
3: 别。反正打了苦脚板，你下来是不？没我的皮不那得了，打头皮个都给你啊。
6: 哎，我跟你说，伢子的说那皮肉个的。
3: 咦，
2: 多多，没啥的，皮肉还来的呢。
6: 皮肉说那皮肉个来着，
2: 皮肉肉。
3: 卡来的过。
6: 皮肉说那皮肉个来着。
3: 耶，多少爸爸呀？打打猪肉吧，烤个哈正来。
2: 耶，你这破嘞，还牛嘞，破嘞，弟弟。
3: 一下个某个多弄到我们他那个还不那多。
2: 我呢。
3: 啊对的，一下个某个多弄到我们他比那不么大，大的回去啊，来里吧，家里吉来带呢。
2: 我呢，
3: 吉都的呢，大的回去来里吧，产不地，干那个满山山那路吧，干那个楼青楼那还不楼，伢应该呀，怎么还真比楼高大的
2: 多？哦，你得看到了，弄还不给。
3: 哦，伢应该还不大的多。
2: 哦，还不给。
6: 哎，那么还不来看到了，家里都看到不家里了。
3: 哎嘛。大都会给来一把咖喱，吉普的呢？
6: 哎妈，吉普不就地没啥皮，皮上皮不没啥呢？
2: 啊，
6: 那我们哈喷了，看那个，喊得老板打打手不都？啊，都在那个园林里头哈喷了。
2: 做个吧，没事的，做不起的。
3: 啊，村民，大大， Tata ada hapo ta.
2: Oh, hapo ke hapo ke hapo ke hapo ke.
3: Ah, atu di mai pa bu wa. Nga chi da gi sa ga imo ko su yun da la ani na hai de. Sa imo gi ma mang da ne kha da se na ba si ya da pha zet de. Atu gi sa ru pu di mai pa bu.
2: Lalita.
4: Tu ku sei ko sei te no ro da.
3: Iba ni na ne ma pha ma si da kha da se na ba tho ga ne. Kai ro lai kai ya si na ku mai gu ma yeng ga da ba ngak ta ni. Ayah meninggal maktri, lao, yum dah sasi lao, kena bagi mahutan ya, lao, kena rasi lao, yum sasi lao, lao dah sasi lao.
2: Aduh na pare bedro.
3: Lao sasi lao, lao lao sih.
2: Sih
5: dah. Ipa am dale bu budine ya, mesti lak punya, nungai kita orang kena lak punya tu, ipa am dale bni am helida. Aduh, aku sih dah suka. Ah, ibu anda lewat, papa anda tak bingkang, biar pada gigi. Di kanan bazar, kereta aku dah ikut sekarang di sapar esok.
3: Biar ma,
5: ima,
3: kangre, biar ma. Aku ini nih, mungkin mung mau nunggu hari berci. Tangan ye, siang lah hari pada niya. Nanggi na pan lagi nunggu hari berni nih. Yang mau sah semai tolong berhati do. Masih yang kaya kasih pakai gaya tolong nasi sahgal ledo. Aduh, semai tak tak. Nang nak kubok sih suniya. Masih Tika agak si bayi terdahna, macam neng bapung nabi teri bengak dani. Cuma harga nungai lekannya hai bersih aku di mang bapu bu, kau nol kalu dera mangu dera berini hebi ma. Ya nungai le, macam nangi napa nangi niko. Kang dia neng.

0: 우야 누산 그다.
1: 전으로서 동우.
0: 호이. 아두가 내 마땀레베 키빅다네야. 너는 내 아이브 손오 수비 아팡비에나 따탄 하이베도. 아두다 대 하이비라 카노. 응. 아두 아이야 사오비니.
1: 아팡비등부 싱이 하이베다 아이 와시카나노 로비게다게.
0: 아무 호래도.
1: 아나노 로비게다게. 라카이네 카네. 바카기누 피자 아이기누 피디네. 방 수비 손오 수비니 하이나.
0: 아이바. 아이브 아두 마나 산도피가 노이바. 카이로레 카야 시기 마망다니야 아이브네 리리 쾌리 잉따삐 야우나 파바누 삐레나 산도삐오 퍼직디니야 이몽 마농신궁 알아바니 아두나네야 아두군 뭐 파타벨 빠우도 아이브네 야우나 산도삐가로레 카야 시마 마한다 카이 돌아게두보
1: 흥 와이더코 누삐 밥다더비 와클레이더비 마탐기 에디게 칸더비 라리라수 하이더비 낭나 시부 아이게 라미나오나 신비레이바 마탐두기 두티에도 허지클 레마바디에 푸르가 당기고
0: 와이구가 허지클 레마바디 내가 카라 파람가담니 넌 나이모데 니띠기 마락마락대 해 푸리바세 마레르바디 내가 카라 헤디 샤파람가담니 칸가브라
1: 난 난기 남인가도 랄리타 고비기는 카라 영비베와니고 난 비나사키가 코르마바디 하 난 샤마도 랑 일라가 나하나 크리스나기 마쿠타 나토아이 두시네르가담니 카오나
0: 아두보 아이나 카리 카이르기 나티 아이나 카리 라라게 바나 나나 독샤오 이두보 카리기노
1: 아이 아마 와이나 사리보 바카기 좀세 마스데기 토범이 쿠디박세 로이나 막 바카오 그다음에 내 밥 따라봐
0: 에 카리 아코이 몽다기 토라코 미뿡 쿠디마시 후지 로이나 바카오 이게다 봐
1: 아 왜 이게다 봐
0: 아두디 아이쇼 바카 따래
1: 아 왜 이게다 봐
0: 어 아두마 헤비라 오더라 아두디 와칼라시 카르노 알아바니는 얘야 코이 나 부신우 샹가다 봐 말이야 와린지
1: 나 분시여도 카라 코이네 힝게 하라바디네 방수비 손오수비도 또
0: 아마 호라브라
1: 또또
0: 아두가네 코이기네 카리오리 카시드네 난기 마람데 양강네니
1: 카리 하늘이
0: 아이 마에 시탐네 트레브리
1: 카리 하늘이 봐
0: 마우샤디 강네라 보네테시
1: 카리 하늘이
0: 시 이나 카라 쿠르 쿨라 파시네 모네 빵아 강네라 미나
1: 카리 하늘이 모르니도 봐
0: 아 뭐 양은 월시 마시 첸데 야마 링만다나 샤오헨드람니 아, 링만다는 마구론다 좀 인터라바니에다 내가 양아나래 마이타맘나 이트레 에이
1: 흥 능가시부 까마이타 오시게 하 까마이 나는 시게 능시부 다 그래 다루와 비등 슈야 야기네 능시야
0: 까이노 능 하리바시부 하 와파라 시부 까이노이 바
1: 흥
0: 아야 마마 담다 능나 하덕마라 아시 피로이 쇼랏바 돈도 꿍말리 보잉도 야나 부가노 루파 아니 아니 당 부라가 빵차 살로이 능나 하이다이도 미기 디에마 디에바 카라마 사파다 루파 아니 카탕 포잉 두 부르가 둠 살리 아 비토 크라가라 카나디에 부살라가나 카나 야비도 쇼아야 둠 강이 미기 쇼라 막다 살레 쇼라 다네 딴 도름 바탈 아마맘 지엔 바도 아마 카타 부살락 부드 누가이티 야르가디 어후 마리 부살락게드라 팜밤도 홍드라 솜다 무팜 아 솜다 무팜 딴도 고신 지엔드라 망아 따로 어둠 부살라이 아주 딴도 수나는 농마다 사블로이 방감다드나 군도 키바 파무이 에다 니 망아 따로니 둠 사나리 아시 아이나 카리카이 아이나 카리 라라게
1: 낭세 마이 마이 워즈 나 드르바리 헥 사르데 마케디 크레 마케 마파이에 쿠르네 토키 부데 나나 토파마 바타르바
0: 아코세 아코세 마두와 판도 로이 탐비그로시 나 사이 헥 나나 장아 파가니야 나오 야베기 와리 마 하이키 두부어 까까리 다오 야라게
1: 아이 아이나 가락 나온다 로팔이 신 쿤트라기 시엑 마나마 탑절로는 피라미드나
0: 카리 로팔이 신 쿤트라기 시엑
1: 나시지 루팔리 싱미 포기 시행 만 안보래 아니 이제 분절 어디 루팔리 싱 홍보드라리 파래드나 따따 세켄 헤네 마디 레이브 방안해 봐
0: 그래 이거는 하리시 와 에 나나 나나 이거 어디 필요한 봐 까 에 아 파타래 파타래 아
1: 하이 아이는 그냥 넘는다 시에 나리 나리 또 봐 시에 다른 또 보면 단절로도 필요한 거 주디
0: 나
1: 다른 브라 아두 시에리네 시에
0: 그래
1: 아두 시에네 해봐
0: 시에도 시에네 봐
1: 시에네 해봐
0: 이라
1: 아이모
0: 아이보 카라빵이야 라잉원다 두고 무조 무사라다
1: 아이모
0: 지에나 지에니 지에나 지에니 아이보 지에마 착한다 보다 오늘 지에도 무 지에니가 두벌레우다
1: 하이 지에도 지에니네 하이
0: 하이마
1: 살로 지에도 로소서 살로 지에노 토르게
0: 에 지에도 지에노 토도리바
1: 토도리바
0: 아이디 아이디 가라 강이야 아이디 아이디 라리 하이다바니나 이비에 말라가 빠한게드나 이비에 마기 라리 마르타 합자란 버린히 아이고 아두 루파카야네 봐
1: 루파리 싱쿠트라네 봐
0: 루파리 싱쿠트라
1: 이베 메디 가자키
0: 아 고레 살루바니 할라키곰 디타 오르브니 아두부 모이 우지 칸기네 마우나네 라이타미바니 카카라타 오시 아이디카야 파안드라바니 아두부네 땅아이 파드라 살루기게 아이드라 사키바니
1: 아차차차
0: 할라쿤디 할라바니 이따이나 와리 차람바니
1: 마라카니 마라카니 두비
0: 아두 시에두디 아이디야 시티 워레 보이닝드라 마우 샤나나 타루와 상비 꼬이럼다이도와

0: 높이.
1: 아이 소화랑이 높이로. 아이에서 질라 다이토에 쓰기 생 탈라버 삐리내셔야.
0: 너는 질라 다이토 이생 탈라바.
1: 하나님이
0: 나 티봉라고 덕섭도 보.
1: 요리 미바. 너 나 꼬박 씨 아이 하고 그러게도 맞아. 아이 뭐 티봉라고 되게 탁 맞지. 미바 마이 I can do you be.
0: 예.
1: 아? 하. I can do you be. My name 랄리타. 안다텐.
0: 예.
1: 강인이네. 질라 다이토 이게 진아 나 토록벌로 토록보다 질라 다이토기 싱 탈라포 이먹은 나 강인이네 마세야. 강들어.
0: Yes, I know.
1: 예, 영호리네.
0: You can do anything. But that 다고 이모송.
1: 예.
0: 아마 형수. You are my wife.
1: 아이나. 인드라 간디니 피. 인드라 간디니 피 하이나.
0: 예.
1: 마라키 프라임 미니스터 오라미. 아다텐.
0: 예.
1: 마나 이거들 루어니까 가는 루어들가 또 살이 노닝이네 해. 노닝이.
0: 아차. 아차.
1: 아무 허리.
0: 아차. 에? 라지브 간디 하이나?
1: 아?
0: 라지브 간디 하이나?
1: 아?
0: 아.
1: 인드라
0: 간디기 바라 바차. 잠재.
1: 예 마. 야라로이다. 아이 태도 형 사고래다. 나 나고 보았어. 마치 아로이비 다들 야로이 거 마치. 아 강미잖아. 아미 기타 꼬리세. 아? 아미 기타 꼬리세. 아미 다 봤어. 말로 봤어. 아미 기타 꼬리세. 아미 다 봤어. 말로 봤어. 다스. 나 하다티 금방 가버려들아 나. 그러더라. 나 맨날 쿠모에 배낭.
0: 쿠 바로야세.
1: 아이 막 하우래들아 진짜.
0: 쿠 바로야세.
1: 사랑 하우래.
0: 에콘 꼬리야세. 모타하 다키 배낭. 오이디게 오이디게 오이디게.
1: 오이디게 오이디게 오이디게.
0: 그래.
1: 미마. 넌 나 구보하시드네. 마치 온천 로봐야 미나 떼고. 제 아들이 잘 오프디네. 세마이 바붕어. 기가 한번디. 미야만 날 수가 칼 못는데 칼로. 나 구보가이 칼날 입었지. 난 칼이 무슨 칼전데. 노그날 내리 따라들 내리. 이모가 시복 칼 많이 빠지. 하리 번호니.
2: 나 떼니 막 바보 뭔가 얼어버려. 그리 까마이 떡 예를 씨에 문화도 칼을 얼으시.
1: 시민들
2: 난 인수로는 내시 가리기
1: 놓치고. 시민들 시민들 빠샤도 왕하나 떼니.
0: 아이 아이 와이겠다. 미 뿜 코디 막나 아이코이 레카이들 이번 미 코디 문 아이코이 이문가세 하이노우 좀 좀발 갤런가이라 휴바이버도 소이들 막기 따라 해버세 미 코디 문에 로이는 안으로 버리 아도 하이노우 좀 좀발 갤런가이라 휴 따들 해버세 아이코이 북생하시 되기대 아우르시고
3: 다비레 빌티켄 레지드 아티스트 아소시에이션 기 릴라 강부네 사나바 슈망 릴라 Hainokzom Yumban Telanga Yahib Lila Siki Anishuba Arui Basaru Thoram Santokna Tahanjari Basi Akasban Imph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0: 따비리브 과이 뽑는 먹보 건강기 더럽나 따람나 옥절이 이봉호 육바육비래
1: 역자락래 제베마
0: 갱신비시
1: 파니파니 제베마
0: 나시디 에코기 더럼 시기 아로이베다 제이코딩기 줄라이기 땅 쿠니팔시 말렘기 헤파타이티스 누미타드나 팔란토럼 빵톡파시기 망우이나나 헤파타이티스 라이나기 마땅다 워리와타이 마슈 탐제리봉어
1: 어허이 제베마
0: 아두막보 아한바시디 아몸 콩낭싱나 샥바 콩좀벌바 모이랑샤 키다기 마땅시 탐제리 마시하나 타미네시
1: 타미네시 제베마

타박이 맘에 와이 크레비 말림 레이드 광공레 옥사이 사물로 샹레 마샤기 콤레 망란란 빨리 맘마나 망파옹레 이마이 붕어 농시바 레이밤샤니네 루왕바 라자샤니 렘깨빼 파리 붕어 농시바 파리 싱롱

마당아 세디 모이랑데기 이찬 돈비나 칸비락 바이세 마목 란톡저리 이찬 돈비나 칸비락 리베세 시 아르빈 수르마 부스파라니 마디 라주 마얌 부나 삭미나바 비노란젠 오이남기 마이엑타 토니 하이밤나 세랑 바이세니 칸비락 리베 필름 톰틴 시자 하이리 바이세 시 토이비 하몸 Samalaishram menaka moirang temloinana radio tabiribamaru khwaipumna maka punna tamina zage hainasu haibirai mayam punna tamina rasi.

아까스바니 임팔 허징 미당기 봉따라 마카이 따락바가 로인다나 나시기 토럼 빠링 로이신제나 바탄 자두 여럭레 하이잉 줄라이기 땅꾸니 반 레박폭빠누민 누가이르바 토럼 까야가 로인다나 아묵락자기 나시기 디 뿜나마키 마팜다기 까이나야 탕니저리 비나비르시 제힌